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사람이 전국에서 4,500명을 넘어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한 것이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 종료가 발표돼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 4,580명으로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망이 7명, 입원이 필요한 중증과 중등증이 1,866명,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 2,652명이었습니다. 도도부연별로 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많았던 후쿠오카 현이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쿄도가 255명, 오사카 부가 23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2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1,317명, 7세 이상 18세 미만이 403명, 7세 미만이 33명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집이 1,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로가 944명, 야외 경기장과 주차장이 605명이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가 끝나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15일과 16일은 전국 각지에서 더위 지수가 위험을 나타내는 3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최대급으로 경계해서 온열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14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의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발표해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이란에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로써 4일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14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군이 행한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쌍방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 이란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2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수백 기의 군용기가 전개해 있다고 한 뒤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전투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4일 백악관에서 아무도 통학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에서 교환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약속도 실태를 동반하지 않게 돼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기뢰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리의 훈련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고 있어 14일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해상자위대가 매년 이 시기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는 기뢰 폭파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으로 7월 23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과 소해정 등 10척과 대원 약 800명, 그리고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제의 닷과 와이어로 연결된 기뢰를 처리하는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EOD, 수중처분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직접 모의 기뢰에 폭약을 설치하거나 기뢰에 설치된 와이어를 절단하기 위한 커터를 바다에 투입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기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전 기뢰 전군 사령인 이케우치 이즈루 해장보는 기뢰 처리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유엔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민간인 사상자가 2,200명을 넘어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지난달 적어도 2,2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293명, 부상자가 1,990명으로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권감시단은 도시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강력한 무기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0: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가 개설돼 14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 개설을 기념해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WHO와 후생노동성 등의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재원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건 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이라며 개설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각국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보다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일본과 WHO를 잇는 창구로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구축에 일본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탈퇴 등으로 도상국에 대한 지원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 사무소에서는 개도국과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

당국자의 연수와 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난데스카?
3: 코노 스페셜 카이센도가 오스스메다요. 이크라 토 우니가 타뿌리 하이테르요.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미아가점원에게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만한것이뭐가있어요？
1: 점원이메뉴를가리키며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특선회덮밥을추천해요。
3: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성게가듬뿍들어있어요。
1: 미아가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그거주세요。
1: 탐도같은것을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고추냉이는넣지마세요。
1: 점원이확인합니다。
3: 와사비넣기네
0: 고추냉이빼고
1: 그리고미아에게도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손님은요
1: 미아가대답합니다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고추냉이를많이넣어주세요가이센동은밥위에생선이나조개등해산물회를얹은음식인데요고추냉이는코를톡쏘는듯한매운양념으로회를이고추냉이에찍어먹죠
1: 네저도가이센동아주좋아하는데요고추냉이는맵고코를톡쏘는느낌인데미아는많이넣어달라고하는군요고추냉이를아주좋아하나봐요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중요표현은고추냉이는넣지마세요
2: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배우면음식에넣지말아달라고말할수있게됩니다문장의뜻을확인할까요
4: 와사비
0: 는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는넣지마세요라는뜻입니다오늘의포인트는넣지말아달라고하는표현입니다동사의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
0: 를붙이면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나이형은동사의활용형의하나인데요나이로끝나부정의뜻을나타냅니다음식을주문할때넣지말아달라고말할때는넣다
4: 入れる
0: 의나이형
4: 入れない
0: 의
4: でく

0: ください
1: 를 붙여서
0: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 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 형에
0: でください
1: 를 붙이면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잘따라하셨어요?
1: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 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 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3: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4: かしこまりました。
1: 내용을확인할까요?
3: 오렌지주스1つ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오렌지주스하나얼음은넣지마세요。
0: 오렌지주스
1: 는오렌지주스
0: 一つ
1: 는하나라는뜻이지요。
0: 氷
1: 는얼음입니다。얼음을넣지않기를바란다면
0: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라고하면됩니다。
4: かしこまりました。
2: 알겠습니다。
1: 이것은가게사람이주문받은것을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이죠。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0: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다른경우도연습해볼까요?샐러드를주문할때드레싱은뿌리지말아달라고주문해보세요.드레싱은
0: ドレッシング ドレッシング
1: 이경우에는뿌리다라는뜻의동사
0: かける
1: 를사용합니다.나이형은
0: かけないかけない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1: 다음은음식을주문할때고춧가루를사용하지말아달라고말해볼까요?고춧가루는
0: 도가라시도가라시
1: 동사사용하다는
0: 使う
1: 나이형은
0: 使わない使わない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가라시와使わないでください。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1: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おすすめ
1: 는추천할만한것이라는뜻인데요.음식점등에서
0: おすすめは何ですか?
1: 추천할만한것은뭐예요?다시말해서뭐가맛있어요?라고질문하면가장인기가있거나그가게에서자신있는음식을알려줄거예요.
2: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0: おすすめは何ですか?
1: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6: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5: じゃあそれください。
7: 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6: 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
5: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홋카이도의해산물을소개해드리죠.
1: 일본해,오호츠크해,태평양등세바다로둘러싸인홋카이도는해산물이풍부해서어업이아주번성한곳입니다.
2: 게와오징어,연어,연어알등이유명하죠?
1: 네,홋카이도의해산물은해외에서도맛있기로유명한데요.특히가리비는인기가높아서많이수출되고있죠.
2: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1: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사람이 전국에서 4,500명을 넘어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한 것이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 종료가 발표돼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 4,580명으로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망이 7명, 입원이 필요한 중증과 중등증이 1,866명,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 2,652명이었습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많았던 후쿠오카 현이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쿄도가 255명, 오사카부가 23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2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1,317명, 7세 이상 18세 미만이 403명, 7세 미만이 33명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집이 1,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로가 944명, 야외 경기장과 주차장이 605명이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가 끝나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15일과 16일은 전국 각지에서 더위 지수가 위험을 나타내는 3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최대급으로 경계해서 온열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14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의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발표해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이란에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로써 4일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14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군이 행한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쌍방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 이란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2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수백 기의 군용기가 전개해 있다고 한 뒤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전투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0: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4일 백악관에서 아무도 통학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에서 교환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약속도 실태를 동반하지 않게 돼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기뢰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고 있어 14일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해상자위대가 매년 이 시기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는 기뢰 폭파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으로 7월 23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과 소해정 등 10척과 대원 약 800명, 그리고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저의 닷과 와이어로 연결된 기뢰를 처리하는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EOD, 수중 처분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직접 모의 기뢰에 폭약을 설치하거나 기뢰에 설치된 와이어를 절단하기 위한 커터를 바다에 투입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기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전 기뢰 전군 사령인 이케우치 이즈루 해장보는 기뢰 처리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유엔 인권 감시단은 14일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민간인 사상자가 2,200명을 넘어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감시단은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지난달 적어도 2,2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293명, 부상자가 1,990명으로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권감시단은 도시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강력한 무기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 개발도상국의 보건 의료 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가 개설돼 14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 개설을 기념해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WHO와 후생노동성 등의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건 의료 제도의 재원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건 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이라며 개설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각국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보다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일본과 WHO를 잇는 창구로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구축에 일본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탈퇴 등으로 도상국에 대한 지원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 사무소에서는 개도국과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 당국자의 연수와 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난데스카?
3: 코노 스페셜 카이센도가 오스스메다요. 이크라 토 우니가 타뿌리 하이테르요.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 스페셜 海鮮丼가 오스메다요.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 우니가 たっぷり 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 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와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 느끼네.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소치라와?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나타시와 와사비오 탁상 이래 때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 スペシャル 海鮮丼が 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 ウニが たっぷり 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

0: 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고리와 이레나이데 쿠다사이. 고리와 이레나이데 쿠다사이.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2: 드레싱, 드레싱.
0: 이 경우에는 뿌리다 라는 뜻의 동사
2: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2: かけない, かけ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2: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2: 使う,
0: 나이형은
2: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おすすめ는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1: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6: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5: じゃあそれください。
7: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6: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5: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해산물을 소개해 드리죠.
0: 일본 해, 오호츠크 해, 태평양 등 세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1: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1: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사람이 전국에서 4,500명을 넘어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한 것이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 종료가 발표돼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 4,580명으로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망이 7명, 입원이 필요한 중증과 중등증이 1,866명,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 2,652명이었습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많았던 후쿠오카 현이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쿄도가 255명, 오사카부가 23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2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1317명, 7세 이상 18세 미만이 403명, 7세 미만이 33명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집이 1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로가 944명, 야외 경기장과 주차장이 605명이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가 끝나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15일과 16일은 전국 각지에서 더위 지수가 위험을 나타내는 3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최대급으로 경계해서 온열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0: 은 14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의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발표해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이란에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로써 4일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14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군이 행한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쌍방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 이란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2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수백 기의 군용기가 전개해 있다고 한 뒤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전투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4일 백악관에서 아무도 통항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에서 교환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약속도 실태를 동반하지 않게 돼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기뢰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고 있어 14일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해상자위대가 매년 이 시기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는 기뢰 폭파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으로 7월 23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과 소해정 등 10척과 대원 약 800명, 그리고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제의 닷과 와이어로 연결된 기뢰를 처리하는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EOD, 수중처분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직접 모의 기뢰에 폭약을 설치하거나 기뢰에 설치된 와이어를 절단하기 위한 커터를 바다에 투입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기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전 기뢰 전군 사령인 이케우치 이즈루 해장보는 기뢰 처리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UN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민간인 사상자가 2,200명을 넘어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UN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지난달 적어도 2,2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293명, 부상자가 1,990명으로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권감시단은 도시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강력한 무기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

지구의 도쿄 사무소가 개설돼 14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 개설을 기념해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WHO와 후생노동성 등의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제도의 재원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건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이라며 개설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각국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보다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일본과 WHO를 잇는 창구로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각국의 보건의료제도 구축에 일본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탈퇴 등으로 도상국에 대한 지원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 사무소에서는 개도국과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 당국자의 연수와 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4: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4: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4: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2: かしこまりました.
1: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4: 드레싱그, 드레싱그.
0: 이 경우에는 뿌리다 라는 뜻의 동사
4: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4: かけない, かけな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4: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4: 使う.
0: 나이형은
4: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4: おすすめ는
0: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0: 일본해, 오호츠크해, 태평양 등 세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1: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1: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사람이 전국에서 4,500명을 넘어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한 것이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 종료가 발표돼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 4,580명으로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망이 7명, 입원이 필요한 중증과 중등증이 1,866명,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 2,652명이었습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많았던 후쿠오카 현이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쿄도가 255명, 오사카부가 23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2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1317명, 7세 이상 18세 미만이 403명, 7세 미만이 33명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집이 1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로가 944명, 야외 경기장과 주차장이 605명이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가 끝나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15일과 16일은 전국 각지에서 더위 지수가 위험을 나타내는 3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최대급으로 경계해서 온열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14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의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발표해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이란에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로써 4일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14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군이 행한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쌍방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 이란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2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수백 기의 군용기가 전개해 있다고 한 뒤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전투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4일 백악관에서 아무도 통항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에서 교환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약속도 실태를 동반하지 않게 돼 전투 종교를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기뢰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리의 훈련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츠만에서 실시하고 있어 14일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해상자위대가 매년 이 시기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츠만에서 실시하는 기뢰 폭파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으로 7월 23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과 소해정 등 10척과 대원 약 800명, 그리고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제의 닷과 와이어로 연결된 기뢰를 처리하는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EOD, 수중처분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직접 모의 기뢰에 폭약을 설치하거나 기뢰에 설치된 와이어를 절단하기 위한 커터를 바다에 투입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기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전 기뢰 전군 사령인 이케우치 이즈루 해장보는 기뢰 처리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유엔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민간인 사상자가 2,200명을 넘어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지난달 적어도 2,2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293명, 부상자가 1,990명으로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권감시단은 도시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강력한 무기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0: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가 개설돼 14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 개설을 기념해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WHO와 후생노동성 등의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재원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건 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이라며 개설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각국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보다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일본과 WHO를 잇는 창구로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구축에 일본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탈퇴 등으로 도상국에 대한 지원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 사무소에서는 개도국과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 당국자의 연수와 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なん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 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4: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4: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4: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2: かしこまりました.
1: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4: 드레싱, 드레싱.
0: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4: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4: かけない, かけな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4: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4: 使う.
0: 나이형은
4: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4: おすすめ는
0: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 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0: 일본해, 오호츠크 해, 태평양 등 세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 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1: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 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1: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사람이 전국에서 4,500명을 넘어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한 것이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 종료가 발표돼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 4,580명으로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망이 7명, 입원이 필요한 중증과 중등증이 1,866명,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 2,652명이었습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많았던 후쿠오카 현이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쿄도가 255명, 오사카부가 23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2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1,317명, 7세 이상 18세 미만이 403명, 7세 미만이 33명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집이 1,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로가 944명, 야외 경기장과 주차장이 605명이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가 끝나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15일과 16일은 전국 각지에서 더위 지수가 위험을 나타내는 3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최대급으로 경계해서 온열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14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의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발표해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 종교를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이란에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로써 4일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14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군이 행한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쌍방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 이란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2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수백 기의 군용기가 전개해 있다고 한 뒤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전투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4일 백악관에서 아무도 통학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에서 교환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약속도 실태를 동반하지 않게 돼 전투 종교를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기뢰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리의 훈련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고 있어 14일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해상자위대가 매년 이 시기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는 기뢰 폭파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으로 7월 23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과 소해정 등 10척과 대원 약 800명, 그리고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제의 닷과 와이어로 연결된 기뢰를 처리하는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EOD, 수중처분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직접 모의 기뢰에 폭약을 설치하거나 기뢰에 설치된 와이어를 절단하기 위한 커터를 바다에 투입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기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전 기뢰 전군 사령인 이케우치 이즈루 해장보는 기뢰 처리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유엔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민간인 사상자가 2,200명을 넘어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지난달 적어도 2,2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293명, 부상자가 1,990명으로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권감시단은 도시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강력한 무기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0: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가 개설돼 14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 개설을 기념해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WHO와 후생노동성 등의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재원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건 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이라며 개설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각국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보다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일본과 WHO를 잇는 창구로서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난데스카?
3: 코노 스페셜 카이센도가 오스스메다요. 이크라 토 우니가 타뿌리 하이테르요.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 스페셜 海鮮丼가 오스메다요.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 と 우니가 たっぷり 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 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와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 느끼네.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소치라와?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나타시와 와사비오 탁상 이래테 크다사이.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 スペシャル 海鮮丼が おすすめだよ. いくら と 우니가 たっぷり 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わさび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0: でください를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라고
0: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사람이 전국에서 4,500명을 넘어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한 것이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 종료가 발표돼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 4,580명으로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망이 7명, 입원이 필요한 중증과 중등증이 1,866명,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 2,652명이었습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많았던 후쿠오카 현이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쿄도가 255명, 오사카부가 23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2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1317명, 7세 이상 18세 미만이 403명, 7세 미만이 33명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집이 1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로가 944명, 야외 경기장과 주차장이 605명이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가 끝나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15일과 16일은 전국 각지에서 더위 지수가 위험을 나타내는 3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최대급으로 경계해서 온열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14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의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발표해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이란에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로써 4일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14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군이 행한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쌍방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 이란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2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수백 기의 군용기가 전개해 있다고 한 뒤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전투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4일 백악관에서 아무도 통학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에서 교환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약속도 실태를 동반하지 않게 돼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기뢰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츠만에서 실시하고 있어 14일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해상자위대가 매년 이 시기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츠만에서 실시하는 기뢰 폭파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으로 7월 23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과 소해정 등 10척과 대원 약 800명, 그리고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저의 닷과 와이어로 연결된 기뢰를 처리하는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EOD, 수중처분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직접 모의 기뢰에 폭약을 설치하거나 기뢰에 설치된 와이어를 절단하기 위한 커터를 바다에 투입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기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전 기뢰 전군 사령인 이케우치 이즈루 해장보는 기뢰 처리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유엔 인권 감시단은 14일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민간인 사상자가 2,200명을 넘어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감시단은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지난달 적어도 2,2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293명, 부상자가 1,990명으로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권감시단은 도시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강력한 무기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0: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가 개설돼 14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 개설을 기념해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WHO와 후생노동성 등의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재원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건 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이라며 개설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각국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보다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일본과 WHO를 잇는 창구로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구축에 일본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탈퇴 등으로 도상국에 대한 지원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 사무소에서는 개도국과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 당국자의 연수와 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2: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2: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3: 私も
0: 저도요.
3: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2: 와사비 느끼네.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2: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와사비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3: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사람이 전국에서 4,500명을 넘어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한 것이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 종료가 발표돼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 4,580명으로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망이 7명, 입원이 필요한 중증과 중등증이 1,866명,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 2,652명이었습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많았던 후쿠오카 현이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쿄도가 255명, 오사카부가 23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2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1317명, 7세 이상 18세 미만이 403명, 7세 미만이 33명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집이 1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로가 944명, 야외 경기장과 주차장이 605명이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가 끝나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15일과 16일은 전국 각지에서 더위 지수가 위험을 나타내는 3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최대급으로 경계해서 온열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14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의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발표해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이란에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로써 4일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14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군이 행한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쌍방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 이란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2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수백 기의 군용기가 전개해 있다고 한 뒤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전투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4일 백악관에서 아무도 통항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에서 교환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약속도 실태를 동반하지 않게 돼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기뢰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리의 훈련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고 있어 14일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해상자위대가 매년 이 시기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스만에서 실시하는 기뢰 폭파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으로 7월 23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과 소해정 등 10척과 대원 약 800명, 그리고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저의 닷과 와이어로 연결된 기뢰를 처리하는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EOD, 수중처분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직접 모의 기뢰에 폭약을 설치하거나 기뢰에 설치된 와이어를 절단하기 위한 커터를 바다에 투입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기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전 기뢰 전군 사령인 이케우치 이즈루 해장보는 기뢰 처리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유엔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민간인 사상자가 2,200명을 넘어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지난달 적어도 2,2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293명, 부상자가 1,990명으로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권감시단은 도시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강력한 무기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0: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가 개설돼 14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 개설을 기념해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WHO와 후생노동성 등의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재원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건 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이라며 개설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각국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보다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일본과 WHO를 잇는 창구로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구축에 일본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탈퇴 등으로 도상국에 대한 지원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 사무소에서는 개도국과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 당국자의 연수와 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私は와사비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사람이 전국에서 4,500명을 넘어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한 것이 총무성 소방청의 집계로 밝혀졌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 종료가 발표돼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 4,580명으로 전주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망이 7명, 입원이 필요한 중증과 중등증이 1,866명,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 2,652명이었습니다. 도도부연별로 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많았던 후쿠오카 현이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쿄도가 255명, 오사카부가 230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2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1317명, 7세 이상 18세 미만이 403명, 7세 미만이 33명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집이 1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로가 944명, 야외 경기장과 주차장이 605명이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은 각지에서 장마가 끝나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것이 요인의 하나라며 15일과 16일은 전국 각지에서 더위 지수가 위험을 나타내는 3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최대급으로 경계해서 온열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는 14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의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발표해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 이란에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로써 4일 연속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14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군이 행한 침략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쌍방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 이란 항구 등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일본 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2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수백 기의 군용기가 전개해 있다고 한 뒤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하며 강력한 전투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의 20%분의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4일 백악관에서 아무도 통항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쌍방에 의한 공격의 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해 각서에서 교환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약속도 실태를 동반하지 않게 돼 전투 종교를 위한 협상이 한층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는 기뢰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리의 훈련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츠만에서 실시하고 있어 14일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해상자위대가 매년 이 시기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무츠만에서 실시하는 기뢰 폭파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정례 훈련으로 7월 23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과 소해정 등 10척과 대원 약 800명, 그리고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제의 닷과 와이어로 연결된 기뢰를 처리하는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EOD, 수중처분원이라고 불리는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직접 모의 기뢰에 폭약을 설치하거나 기뢰에 설치된 와이어를 절단하기 위한 커터를 바다에 투입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기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수륙 양용전 기뢰 전군 사령인 이케우치 이즈루 해장보는 기뢰 처리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유엔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난달 민간인 사상자가 2,200명을 넘어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지난달 적어도 2,2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293명, 부상자가 1,990명으로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자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권감시단은 도시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강력한 무기의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0: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가 개설돼 14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도쿄 사무소 개설을 기념해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WHO와 후생노동성 등의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재원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건 주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 설립이라며 개설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각국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보다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일본과 WHO를 잇는 창구로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 구축에 일본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탈퇴 등으로 도상국에 대한 지원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 사무소에서는 개도국과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 당국자의 연수와 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なん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私は와사비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0: でください를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라고
0: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4: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4: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4: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2: かしこまりました.
1: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4: 드레싱그, 드레싱그.
0: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4: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4: かけない, かけな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4: 唐辛子, 唐辛子.